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독일 민요 무시덴 떠나자 이 도시를 슈인베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래는 즐겁다라는 제목으로도 익숙한 곡이었죠. 460여 년 전 추석에도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받고 건강을 걱정했네요.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편지 대신 전화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는 여전히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라는 말부터 꺼내게 되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고마운 분들께도 안부 한번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선물이 아니어도 나를 기억하고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반갑고 기분 좋은 명절 선물이 될 테니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7: 카티프로 시.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르, 장 마르티노옹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에드바드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861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추석 연휴가 짧아 미리 부모님 뵙고 왔더니 조금 여유롭네요.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면서 드립커피 내리고 있어요. 무탈하고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이 추석 연휴 때 이동하시는 것도 워낙에 힘드니까 미리 부모님 뵙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때는 또 이동에 스트레스 없이 조금 호젓한 시간 보내는 것도 현명하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 테클라 바다르첼스카의 소녀의 기도 듣겠습니다.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우리 예전 피아노 명곡집에서 엘리제를 위하여 바로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 명곡이죠. 바다르첼스카의 소녀의 기도 들었습니다.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292번님 사연인데요. 추석에 며느리와 딸 그리고 15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만날 내 친구 명옥이에게 줄 참깨를 볶으면서 듣습니다. 이야, 어떻게 15년 만에 연락이

하게 닿으셨어요. 내 친구 명옥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르겠습니다. 또그 참깨를 볶으면서 그 고소한 향을 그 기대감과 함께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실로 오랜만에 광주에 있는 큰아들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찬바람의 위세가 만만치 않은 계절인데 초가을에나 입을 법한 외투의 소매는 헤져 있었고 브랜드가 아닌 상의와 하의를 걸치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하니 괜스레 불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했던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쇼핑이 적성에 맞는 아내는 그새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은근한 귀엣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아버님 모시고 옷 좀 사러 가자. 먼저 말을 꺼내준 아내 덕분에 약간의 용기를 얻어 아버지께 옷을 사러 나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멀쩡한 옷을 두고 무슨 옷을 사러 가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수완 좋은 아내의 넉살에는 당해내지 못하셨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고 나서는 바람에 결국 우리 가족 모두 아울렛 거리로 향했습니다. 눈매를 가늘게 뜨고 매장 안을 신중하게 거닐다가 비록 고가의 제품은 아니지만 가격대가 합리적인 브랜드의 옷을 사드렸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로 차츰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오래된 외투를 입고 다니셨던 아버지께서 외려 손자들 옷을 입히라며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을 때는 어린 자녀들의 옷가지를 질투하는데 정신이 팔렸던 제 마음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추위를 견뎌오셨던 걸까요? 누군가 따뜻해지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차가움을 견딘다. 아버지는 여태 데워둔 방석을 묵묵히 자식에게 양보하고 말없이 바닥에 댕길 쓸쓸히 견뎌왔을지도 모른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현직 국어교사 이현기의 책 내 평범함이 너를 만나 문장이 되었다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외투를 보고 마음이 쓰여서 옷을 사드렸는데 정작 아버지는 손주들 옷 사입히라며 봉투를 내미셨네요. 참 부모님다운 모습이죠. 저는 아내분이 먼저 오빠 아버님 옷 사드리자 라고 이렇게 속삭였던 부분, 그래서 함께 옷을 사드려 나섰다는 그 대목이 참 따뜻했어요. 아들은 뭔가 마음이 있어도 쑥스러워서 선뜻 말을 못 꺼냈는데 아내분이 또 엽엽하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아버님의 시아버님의 팔짱을 끼고 아버님 나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는 데워둔 방석을 자식에게 양보하고 말없이 바닥의 냉기를 견뎌왔을지도 모른다는 이 문장도 참 마음에 남네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한참 지나서야 하나씩 하나씩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는요, 부모님 옷차림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필요한 건 없으신지 여쭤보면 어떨까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셔도 아 괜찮으신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노래로 Amazing Grace 보내드립니다.

Amazing Grace.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비르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 추석이라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 덕분에 위안 삼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명절이 되면 조금 더 외롭고 조금 쓸쓸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가족끼리 만나고 하니까 혼자서 더 그런 분들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면 너무 쓸쓸해하지 마시고 함께 음악 들으시면서 CBS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좀 몸도 쉬시면서.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2권 오프스 38을 시작합니다. 1권이 젊은 그리그의 다양한 음악적 표정을 보여주었다면 2권에서는 그리그 특유의 서정성과 노르웨이의 정취를 좀 더 깊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을 첫 번째 곡은 자장가예요. 아기를 어르듯 부드럽게 흔들리는 리듬 위로 따뜻한 선율이 흐르는데요. 단순한 선율이지만 그 안에 담긴 다정함이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 미뇨인데요. 노르웨이의 민속적인 색채가 느껴지는 소박한 작품이죠. 화려한 기교보다는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온 노래처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자장가와 미뇨, 그리그가 작은 피아노 곡 안에 담아낸 두 가지 노래를 오늘은 아르투로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으로 함께한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2권 오프 38 가운데 첫 두 곡을 들었습니다. 베르큐스 자장가 들으셨고요. 이어서는 미뇨 아주 소박한 미뇨풍의 소품 두 곡을 아르투로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박예슬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신나게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네, 우리 아당님들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의 추석 인사를 해주신 박예슬님 감사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파가니니의 로시니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라마르 크로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로시니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피에르 프로니에의 첼로와 라마르 크로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디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오늘 1부 끝곡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주에토 보내드립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저는 잠시 후에 피아니스트 지용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송길자 시 임금수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클라라 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시의 영상 2권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 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솔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최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마르키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조시 그로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빈센트 존 맥클린의 원곡이었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오늘 같은 추석 명절에는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희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지용 씨입니다. 지용 씨는 10살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 영 아티스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말만으로는 그의 음악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클래식을 넘어서 무용, 영상, 또 패션, 대중음악까지 경계를 정말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음악을 또 예술 세계를 만들어 왔죠. 그리고 무려 7년 만에 국내 리사이틀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음악으로 돌아왔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용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지용 씨는 내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우리 뭐 서로 이름은 알지만 또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석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1: 저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0: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저기 방송에서 봤을 때 잘생긴 배우같이 잘생긴 미남 피아니스트인데 어딘가 좀 무섭다.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인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서글서글하고 웃는 얼굴이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1: 제가 아무래도 7년 동안 옛날을 좀 날카롭다고 봐도 되죠? 조금 그런 면이 많았,

0: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 생각해봐도. 근데 뭐 7년 동안 많은 하트의 힐링을
1: 그랬어요.
0: 얻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이
1: 부드러워졌어요.
0: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요?
1: 그 7년이 저는 잘 모르지만 인상과 함께 음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물론.
1: 자, 오늘 지용 씨 연주로 슈베르트의 즉흥곡 들려줄 텐데 도시번호 899. 그래서 오늘 그 곡을 연주해 준다고 해서 특히나 기대가 큽니다. 우리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시번호 899 가운데 총 4곡으로 이루어진 즉흥곡 집이거든요. 그 가운데 네 번째 곡 에프레트 장조 알레그르토를 지용의 피아노 연주로 우리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잘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 이 슈베르트는 뭐랄까요, 이 노트가 숨을 데가 없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음향이 건조한 스튜디오에서 연주하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곡인데,
1: 슈베르트는 워낙 다 그런 것 같아요.
0: 아, 너무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슈베르트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짧은 생애였지만 너무 아프고 힘든 일만 겪다가 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슈베르트 음악 들으면 그 삶을 불행했다라고 재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왜냐하면 행불행은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 들으면 슈베르트는 아, 음악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0: 그 뜨거움을 아, 또 어떨 경우에는 아, 난 좀 이렇게 감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용 씨 연주가 되게 여과 없이 그런 어떤 열정적이고 뜨거운 모습을 다 이렇게 드러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아까 저기 그 지용 씨의 솔로 연주도 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준비한 곡이 있잖아요. Four Hands로. 요즘 또 한국에서는 드라마 Four Hands라는 TV 드라마가 있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화제이기도 한데요. 함께 연습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잠깐 연습을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그 두 개의 영혼이 만나서 만들어낸 포렌즈곡 한번 연주를 해봅시다. 지용 씨와 제가 함께 준비한 연탄곡은요.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조각배라는 아주 예쁜 음악인데요. 함께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우리 오늘 처음 만나서 연습도 뭐 처음 했지만 사실 만난 거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주를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치니까 갑자기 확 더 친해진 느낌인데요.
1: 그렇죠.
0: 네. 이게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크게 치네.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빨라지네 했지만 그거 맞추면서

0: 함께 또 이런 완성된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예. 네. 뭔가 이렇게 연주를 한번 같이 하고 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느낌이에요.
1: 물론, 네. 그렇죠.
0: 네, 우리가 함께 연주한 곡은 드뷔스의 작은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조각배였습니다. 지용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지용 씨가 윗부분 우리 프리모 파트를 연주했고요. 저는 아랫부분 세컨도 파트를 연주했습니다. 이번엔 지용 씨의 음반 리스트마니아에서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지금 에르케니겔의 마왕을 한번 들어봅시다.
0: 우리. 아, 우리 네. 아까 전에 그 여기서 라이브로도 슈베르트의 음악 즉흥곡을 연주했었는데 이 슈베르트의 마왕은 원래는 가곡이죠. 이 곡을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솔로로 편곡한 버전인데요. 이 리스트마니아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용 씨가 연주한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 리스트 버전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가곡 엘 큐니히 마왕 이 곡을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버전으로 지용 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 곡은 리스토마니아라는 지용 씨의 솔로 음반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자분들에게 앞으로 또 지용 씨의 음악을 만나게 될 청중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1: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하고 다시 음악에 또 다른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였으면 너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이게 특별함과 뭐 그런 거에 이제 우리는 찾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더 계속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은 9월 29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7년 만에 열릴 리사이틀 정말 성황리에 잘 마치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 보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멋진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지용 씨와 함께했습니다. CBS My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3: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 3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야샤 하이페츠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0: 유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앤소니 홉킨스의 영화 섀도우랜즈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영화를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차 모임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주찬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브리짓 존스의 일기, 제이미 오닐의 All by Myself였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영화 아멜리에의 왈츠. 앞서 들은 곡은 영화 가이손 중에서 데니 엘프먼의 음악 아이스댄스였습니다. 두 곡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엄청 몽환적이죠. 이런 기분 진짜 좋은데. 가이손 에드워드 조니 데비 얼음 조각하던 장면 기억하세요? 흩날리는 얼음 눈 속에서 팔을 벌리고 춤을 추던 미노랄 라이더 킴의 모습도 기억나시죠? 아마 영화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요? 사실 에드워드는 빈센트 박사의 외로움이 탄생시킨 피조물이었죠.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끝내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외로움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존재.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서 그런지 명절 특선 영화나 일요 시네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영화였는데 이게 벌써 1990년도 작품이더라고요. 36년이나 됐다니. 와, 정말. 근데 팀버튼 감독 영화는 왜 지금 봐도 촌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울림이 더 크게 느껴지던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2911님, 가이손 생각나네요. 요즘은 예전처럼 기다려서 보던 영화의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검색해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손꼽아 기다리던 그 마음이 없어진 것 같고 하면서 아쉬움을 표해 주셨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새로 영화 하나 개봉한다고 하면 언제 보러 갈까, 영화 보고 뭐 할까. 또 명절 다가오면 이제 명절날 개봉하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보기 때문에 막 천만이 훅훅 나오고 극장이 아주 사람이 그득그득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다 같이 사람들 모여도 친구들 모여도 각자 휴대폰만 쳐다보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함께 있어도 어쩐지 외로운 마음 좀 그래요. 그런 마음 있으시다면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한 시간입니다. 체험 추석 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주참 모임입니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근데 우연히 살다 보면 그렇게 마주보고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네, 정말 이번에 연극하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나이대가 전부 다른데 참 휴대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친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관심을 조금만 더 하면 그 관심이 가는 쪽으로 눈과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아,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또 외롭더라도 라디오 끄고 나서는 사람들이랑 있는 모임 가게 되면 휴대폰 잠깐 주머니나 어디다 놓고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고 눈 마주치면 웃고 한번 안부 물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정적은 책임 못 져요. 저 몇 번 해봤는데 그 다음에 정적이 찾아오면 그 다음 물이더라고요. 물이. 그러면 휴대폰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자, 이번에는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프랑스와즈 하디의 르땅 데 라무르, 우리말로 하면 사랑의 시간. 그 전에 먼저 영화 파니핑크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농주 허그레트 리앵,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예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최강희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오늘은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연휴에는 가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들 하나씩 추천해드리고 있죠. 일명 어썸 무비 어썸 피플. 오늘의 어썸 피플은 두구두구두구

0: 누구?
1: 잭 니콜슨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말 그대로 가을에 보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영화입니다. 강박증의 외톨이였던 남자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을 찾는 이야기. 나도 이런 내가 진짜 힘들고 싫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어서 더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영화가 아닐까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영화로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도 빼놓을 수 없죠. 두 영화 다 보셨다면, 둘 중에서 여러분 한 편을 골라봐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고를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좀 더 로맨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영화 고르셨을까요? 아, 그리고 아무리 영화지만, 아무리 개가천선하지만 강아지 그 이렇게 휴지통 비슷한데 넣는 거 그거 너무 잔인했어요. 네, 아직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대하는 모습과 잭 니콜슨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모습, 그 여자에는 괜찮은 모습, 그런 모습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사랑의 힘이란 정말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이런. 그리고 체험이 추천하는 잭 니콜슨의 두 번째 어텀 무비 소개하겠습니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화 디파티드. 몰입도가 대단한 작품이죠. 그런 평이 많아요. 잭 니콜슨, 맷 데이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몰입이 안 된다는 게 무리수죠. 네. 네, 이미 배우의 이름이 몰입의 시작 아닐까요? 맷 데이먼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나오는데 경찰에 취직해서 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는 원래 경찰인데 조직에 위장 침입을 해요. 각자 정체를 숨겨야 하다 보니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더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 뭐 맷 데이먼이 경찰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영화의 재미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영화 당연히 보셨겠지만 러닝타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셔서 못 보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연휴에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더 챙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메인 테마, 그리고 영화 디파티드 중에서 더 디파티드 탱고까지 들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에 와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디파티드 중에서 더 디파티드 탱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서 메인 테마였습니다. 제 목소리 듣기 힘들거나 낯선 분들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듣기 좀 어떠실까 걱정입니다. 네, 어제까지 목소리가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저음이지? 하실까봐 너무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이번 추석 때 11시 조찬 모임 참여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푹 쉬어볼 생각입니다. 스케치님, 전 엄마네 가고 시댁 가고 바빠요. 중학생 때는 연휴에 친구네 집 가서 감자에 마요네즈 박박 비벼먹으며 전밀밀인지 유리의 성인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명 나와서 막 다 이게 그거 그게 이건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봤는데 친구도 그 시절도 그리워지네요. 근데 공감 가요. 저도 친구네 집에서 감자 설탕 비빔 먹은 적 있는데 대접에 감자 설탕에 막 비벼서 세 그릇 만들어서 친구랑 친구 오빠 저 그 집엔 엄마가 항상 없었어서 같이 영화 보면서 맨날 놀았거든요. 그것도 기억나고요. 그 말도 공감돼요. 그 천밀밀하고 유리의 성하고 둘 다 여명님이잖아요. 모습도 비슷하고. 근데 유리의 성 포스터가 너무 예뻤어요. 아직도 그 시절이 생각나요. 그 포스터 때문에. 그 길 가다가 본 유리의 성 포스터.

거기에 나오신 분이 서기님 아닌가요? 근데 그분 진짜 외모가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뭐 동안 안 동안을 떠나서 신기하대. 자, 체험해서 드리는 명절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참 이런 책 한 권 읽기도 연휴에 좋은데 그죠? 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누가 불러내도 안 나가기. 그러면 책 한 권 내 거 되는데.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에서 조니 미첼 보스 사이즈 나우입니다. 러브 액츄얼리 보신 분들은 어떤 음악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 곡이요. 조니 미첼의 CD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엠마 톰슨이 연기한 카렌은 남편 해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목걸이를 받을 걸로 기대하죠. 네, 근데 해리는 비서에게 줄 목걸이를 산 거였고 아내한테는 조니 미첼의 CD 한 장만 주죠. 해리의 외도를 알게 된 카렌은 그 CD를 틀어놓고 방에서 눈물을 삼키죠. 차라리 버리거나 깨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그걸 듣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더 슬펐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영화 스몰 중에서도 한 곡 골랐어요. 해리 닐슨의 Without You까지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릴게요.

패션,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였습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꼭 외로워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냥 혼자라고 해서 우울할 필요는 없으니까 해서 골라본 곡이었습니다.

0: 드리면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0: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9: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0: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9: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0: 10월 오픈 때 가보자.
9: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11: 최강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주참 모임.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오늘 끝곡은 영화 카지노 중에서 플릿우드 맥의 Go Your Own Way 준비했거든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주참 모임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더 고마운 추석입니다. 덕분에 연휴 동안 세상이 둥글둥글 잘 돌아가는 거겠죠. 우리 마음도 어디 하나 턱 걸리는 거 없이 잘 굴러가려면 마음 맞춰둘 하나가 있어야죠.

누구나 저마다의 주파수에 각자의 청춘과 그리움이 새겨져 있어요. 그 추억을 따라 떠나보는 시간. 열만의 추석 특집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내려 편안하게 쉬어가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이승환 라디오 헤븐으로 추석 특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이틀째 시작합니다. 어제도 너무 재미졌죠? 방송이 끝나는 거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어떻게 늙어가지고 이제 옛날 얘기하면 아우 그냥 어떡하면 좋아요. 오늘도 지금 할 얘기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아우 나 진짜 마음이 급하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임사가 뮤지컬 김원준의 쇼. 1544님이 아주 옛날에? 전현무님이 12시 라디오 DJ 하실 때예요. 이건 몰라. 아침 DJ 한 거는 지각 많이 하셔서 좀 알긴 하는데 12시 라디오도 하셨군요. 사연이 당첨돼서 생방 중에 전화 연결을 하게 된 거예요. 전화가 막 오는데 너무 떨려서 못 받았어요. 예, 네, 그게 저예요. 지금 전화하면 진짜 엄청 말 잘할 수 있는데 아, 나 또 그날 생각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전현무님 방송에서 왜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답니다. 아, 나 생각만 해도 심장 터질 것 같아요. 1543님은 지금에도 제가 라디오 저기 전화 연결해도 못 받을 것 같아요. 하지 마요, 그냥.

저몇년 전에 청취자 중에 본인 노래 좀 상담하고 싶다고 잘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래서 본인이 음원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장비가 없으니까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갖고 들려가지고 우리 다 같이 심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543님이 혹시 전화 연결을 하고 싶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는 거예요. 혼자서 얘기하고 저는 거기에 대답을 하고. 4588님, 예전에 김성주의 굿모닝 FM에서 김성주 씨가 전화로 노래 퀴즈 내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침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했는데, 덜컥 그만 전화를 받고 간 겁니다. 정답은 핑클의 영원한 사랑. 가수랑 노래 제목까지 다 맞추니까, 김성주 씨가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아, 그냥 꾸역꾸역 노래를 부르고 얼굴이 벌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시네. 에, 뭐 어때? 이렇게 하니까 영원한 추억으로 남아서 지금 사연 보낸 거죠. 거기서 안 불렀으면 기억에 안 남았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단한 번의 얼굴 팔림으로 영원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추억 꼭 여러 개 쌓아놓으세요. 4588님이 신청하신 핑클 영원한 사랑 SES Dreams Come True.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미도와 파라솔의 아마추어 1016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김창완 너의 의미 드디어 나왔네요. 1016님 저는 CBS 꿈과 음악 사이에 김창완님이 진행하실 때 10대 소녀 감성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신청곡 나오면 이건 뭐 곡룰 카세트에 테이프 넣고 녹음했어요. 테이프 위에 있는 홈 두 곳에 유리 테이프를 붙이면 다시 녹음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거는 누가 처음에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걸까요? 어쨌든 전 국민이 알았잖아요. 누가 알려줬지 이거? 너무 신기해. 그땐 뭐 SNS가 있어, 뭐 인터넷가 있어. 근데 다 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테이프 늘어지면 냉동실에 넣으라 이런 거 다 누가 처음에 알아서 이렇게 전파했을까? 당시 퀴즈 코너도 있었는데 신청했더니 퀴즈 참가자로 선정돼서 방송국에서 연락 온 거예요. 얼마나 떨리든지 힌트로 주신 프로그도 귀에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한 문제만 맞춰서 1차전에서 탈락했지만 그래도 김창완님이 직접 인사도 나누고 퀴즈 풀었던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창완님 목소리는 어쩜 그리 똑같으신지. 뭐 성대가 가장 늦게 늙는다나? 그럴 수도 있고 또 김창완 선배님의 그 목소리상 젊을 때도 힘이 없으셨고 지금도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변화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잘 건강 잘 관리하시면 아마 영원히 그 목소리이시지 않을까. 세하님 2012년도 가정사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휴, 이런 해는 참 기억이 나죠. 그때 지역 라디오에서 영화 티켓에 당첨됐었는데 방송 중에 많이 힘들지? 아직 12살이니까 행복한 날이 더 많을 거야 라고 따뜻하게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그 12살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라디오 관련 굿즈 브랜드도 만들고 방송국 시설 기술직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어요. 그때 받은 티켓으로 뭔 영화 봤는지

0: 기억이 안 나네요.
1: 아, 뭐가 중요해? 티켓 받은 게 중요하고 지금 라디언 관련 굿즈를 만든다고요? 우리는 안 팔리겠지. 에코 행복한 날을 윤미래 하루하루.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2: 0656님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CBS 밤 10시 박정훈의 우리들 그거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음악 선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박정훈 씨가 팝송 가사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던 코너가 기억납니다. 이런 코너 참 좋았는데, 그죠? 이게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은 그 문장들이 이제 어쨌든 가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화에는 조금 안 쓰여지지만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고 외우기 쉽잖아요. 노랫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평생 그건 내 거 되는 건데 우리는 팝송을 안 하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네요. 엽서 보냈다가 공연 선물도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방송국으로 직접 받으러 가야 했는데요. 아, 진짜? PD님 얼굴도 직접 봤고 공연 티켓 덕분에 예술의 전당도 처음에 꿈으로 가봤어요. 이건 신기하다. 박정훈 오늘 같은 밤이면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0: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관련 음악들도 참 많아요. 그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체,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OPPA 그대야 미안해 쿨의 점포 만보. 이 곡은 사실 원발음으로 하면 감흥이 없어요. 라디오에서 배출해낸 최고의 노래 제목 오인 아웃풋 터보의 시버러버.

우리 김은국 선배님의 여러 실수담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죠. 시버러버. 사이버러버 하면은 아 느낌 안 와. 볼열반님. 제가 중학생 때 즐겨 들었던 라디오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특히 토요일 공개방송 들으면서 게스트로 나온 이문세 이택림 씨의 얘기에 배꼽을 잡곤 했었죠. 입을 덮고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끽끽거리며 웃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세월이 야속해. 8705님. 1988년 벌써 40여 년이 돼가네요. 제가 고3 때 광주에 살았는데 이종환의 디스크쇼 광주에서 공개방송을 했어요. 뭐 다들 야자째고 염주체육관에 단체로 달려갔다가 단체로 버려서 이땐 진짜 이랬어. 그리고 애들이 좀 많아야지. 단체로 다 나가면 너무나 휑하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뭐 광주 뭐 그냥 난리가 났겠지. 그 시절엔 방청권 받으려고 마저 레코드사에 찾아가 줄을 서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레코드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수들 그 공연 티켓도 팔고 브로마이드도 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수업 빼먹고 갔던 그 시간조차 너무너무 행복했고 여고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체벌을 받아도 철없이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우리 때가 체벌 정도였고 이때는 거의 형벌에 가까웠을 텐데 그깟 형벌 내가 한번 받고 만다. 알죠? 아유. 이 밤의 디스크쇼 또 다른 DJ들 중에는 1990년에 진행한 이상은 씨가 계시고 91년에는 1년 만에 바뀌었네 DJ가 윤상 씨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노래 들어보죠. 이상은 비밀의 화원, 윤상 이별 없던 세상.

토이 김연우 여전히 아름다운지 윤종신 환생. 이 두 분도 다 DJ를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파파진스님이 제 중3이었던 2002년 가을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로 접어들던 때 느낌이 콩닥콩닥한데 우연히 라디오라는 매체를 접하고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조그만 휴대용 라디오를 샀는데 그 당시에 즐겨 듣던 라디오 이수영의 감성시대였죠. 프로그램 이름처럼 감성 터져서 라디오 들으며 울다 웃다 하던 시절 그 당시 유행하던 단어가 아행.

였어요? 너무 기억 안 나지? 칠구클럽 연예인분들이 게스트로 많이 나오셨던 것도 기억나요? 이때 이제 저희 라디오에 이기찬 씨가 노예 멤버로 항시 왔었는데, 이수영과 무지개떡이라는 이제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니까 걔는 피아노 노예였죠. 계속 피아노 치면서, 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도 너무 졸렸어. 왜냐면 하루 종일 스케줄하고 저희 방송에 와서 다 같이 눈이 시뻘개져갖고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1시에서 2시 이제 끝에 갈 무렵에 졸았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게 내가 그걸 꿈을 꾼 건지 현실로 그게 이루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뭐 지나가면 되지. 박준성님, 2010년 4월. 지방이라 주파수가 안 잡혀 난생 처음 라디오 앱을 깔고 이수영의 뮤직쇼를 듣게 되었죠. 제가 생각한 단아하고 지적인 누나의 이미지와는 달리 첫날부터 생방송에서 춤을 추는 거칠면서도 유쾌한 옆집 누나 같은 모습에 처음엔 당황을 했지만 점점 푹 빠졌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날 빨간 티셔츠를 입고 마이크를 쥐고 춤을 추며 무조건을 불렀어요, 내가. 어느 날은 실검 1위를 하시고는, 맞아요. 생방송 오프닝 끝에 결혼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이후 임신과 출산으로 하차하실 때 모니터를 붙잡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뮤직쇼 시절에 외로움에 사무친 솔로 누나 같았다면 지금은 칭찬도 혼도 아끼지 않는 엄마 같은 매력을 뽐내고 계십니다. 미수다의 크리스타 연기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 맞죠? 몰라요.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 다 했던 거야.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이거 했었죠. 근데 이거는 몇 번 하면 목이 아파. 목을 긁어야 되거든요. 노래 왜 나오니? 휠릴리 이수영. 빅마마 브레이크어웨이.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아쉽다. 추석 왜 이렇게 짧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설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추석 특집 오늘로 끝입니다. 내일부터는 기냥 토요일이에요. 추석 특집 끝곡 신하위 크게 라디오를 켜고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나 유대감을 라포라고 하는데요. 환자와 의사, 협상가와 인질범, 영업자와 고객 사이에 형성되는 심리적인 신뢰감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라포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커피 쿠폰과 신청곡으로 형성된 FM 팝스와 갈매기 때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추석입니다. 한동준의 FM팝 첫 곡은 로타 러브 니콜렛 라르슨의 노래 FM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잘해 지내셨어요? 오늘같이 즐거운 날 가족끼리 뭐 이렇게 다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 덕담 나누시면서 하루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위나이리님이 허윤희님이 하시는 꿈음에서는 동준님 노래를 한 곡씩 꼭 들려주시네요. 오, 그래요? 야, 허윤희님한테 한통 내야 되는데. 5초의 법칙님도 추석에 생방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열일하시는 FM팝스 제작진분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만 생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그 소승근 작가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죠. 0570번으로 추석 때 고향에 못 갈 것 같아요.

0: 좀 할까 합니다. 아이들이 불만이 많지만 연휴 중 하루 정도 폼나게 놀아주려고요. 그러셨어요. 하루 정도 놀아주면 됐죠. 뭐 굳이 뭐 연휴 동안 어딜 가야 된다든가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1007번으로 이 사진 보내주시는데 뭐예요 이게? 아 쪽파예요? 충남 아산 쪽 쪽파 아산 쪽파 농장입니다. 여기 비어와요. 여기도 지금 서울도 빗방울이 좀 흩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빗소리와 FM 팝스 들으면서 쪽파심을 남편과 작업 중이다. 그러셨어요. 이야, 박씨집 셋째 딸님은 정순 왕후 동망봉 올라갔다가 영도다리 지나 어느 다리 아래 지금 비피하면서 비피. 영도다리라고는 부산인데 겨울물에 지금 잉어들 외가리 비둘기랑 즐감하면서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자 그리고 2172번으로 운전자들의 피곤함이 싹 날아갈 수 있는 신나는 곡으로 센스 있는 선곡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 주셔야죠. 코스모스님이 생방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갈비찜에다가 뭐 동그랑땡에다가 저기 무슨 전이죠. 대구전인가 동태전인가 그것도 먹고요. 잡채도 먹고요. 지금 제가 원래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오늘 아침까지 먹고 나왔어요. 지금 배불러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꾸며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명절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께 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음악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딸?
1: 혹시 황진호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그리고 로보의 Stony, 글렌 캠블의 Time, 닐 다이아몬드의 Sweet Caroline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푸른 하늘님이 아 한가위는 FM 팝스와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확실히 연휴 때는 참여는 좀 덜 한 것 같아요. 참여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어제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뭐 그러네요. 요럴 때 신청곡 하시면 아주 당첨될 확률이 그냥 굉장히 높은데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공주님이 아 선곡이 참 좋아요. 16개월 된 손녀 재우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도담맘님이 친정가족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셨습니다. 세보야님이 인천시민인데 공항 갈 일이

없네요. 서울처럼 63 빌딩 안 가듯. 63 빌딩 많이 갈걸요? 서울처럼. 저희 집사람은 오늘 창경궁 간다 그러던데요. 요럴 때 어디 그냥 잠시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죠. 근교에. 근교 내지는 서울 시내. 오히려 서울 시내는 지금 차도 안 밀릴 거 아니에요.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이 아, 여기 있네요. 욜로님이 라 마리자 실비 바당의 노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프랑스 가을의 노래 뿌페 디세헤 뿌페 드송까지 두 곡입니다.

보니엠의 Belfast, 굿베이 댄스 밴드의 Rain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문경도련님이 Rain, 굿베이 댄스 밴드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황금배려님이 송편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오늘 생방하심에 정말 감동입니다. 조금 전 아이들 점심 먹이고

죄다 보낸 후에 이제 서둘러서 게시판 왔네요. 섹시와 단둘이 서울의 숲 가려 했는데 비 때문에 포기하고 이렇게 둘이서 FM 팝스와 먹거리 잔뜩 앞에 놓고 FM 팝스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것도 괜찮죠. 예. 비 올 때 괜히 밖에 나가면은 예. 좀 힘들잖아요. 예. 아니 근데 아 서울의 숲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서울의 숲. 어저께 제가 방송하면서 송편 빚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송편을 빚는구나 그랬어요. 송편 보통 다 사 먹지 않나요? 근데 의외로 어저께 방송을 해본 결과 송편을 빚고 계신 분들, 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로아님이 이번 추석을 끝으로 이제 산소에서 조상님들 뵙기로 했어요. 어려운 결정해 주신 시이모님께 레인보우에서 음악 들으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하셨어요. 솔라레님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우중 속에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비 오는데 자전거 위험하지 않겠어요? 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제민 잭슨의 Lonely Won't Leave Me Alone. Glenn Medeiros said,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진짜요?
1: 부탄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시원한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포털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패스 클라인의 헝키톡 메리고 라운드 들으시고요. FM 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강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If I Can't Have You, 이번 엘리만의 노래로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다정님, 시댁 아침에 갔다가 김포 캠핑 왔어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캠핑 비 오는데 지금 캠핑 괜찮겠어요? 네. 힘내자님은 여기 광명시인데요.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차례 준비하고 무사히 치른 뒤 쉬러 이제 찜질방 가는 중입니다. 찜질방 좋죠. 며칠 동안 고생했다고 제가 좋아하는 비까지 내려주면서 기분을 맞춰주는 하나예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례 지내시고 저 쉬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2964번으로 반나절이면 충분한 서울 시내 투어 코스 알려드릴게요. 광화문에서 브런치 먹고 9번 마을버스 타면 수성동 계곡이 종점이에요. 계단 올라가면 인왕산 둘레길 산책하면 좋아요. 데크길도 힘들지 않고요. 경복궁이랑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는 무무대를 지나면 청운문학도서관이 나오는데 여기가 또 대박이에요. 멋진 기와집에 폭포도 있어서 힐링하기 너무 좋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네요. 저도 뭐 인왕산 가끔 가거든요. 근데 엊그저께가 아니구나. 지난 일요일 날 인왕산 갔는데 제가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연대 뒷산으로 해갖고 인왕산까지 가. 저 무지개 하늘다리 건너가지고 인왕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건데 서촌 쪽으로 내려가죠. 아 근데 수성동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비가 좀 내리니까 아마 수성동 계곡이 조금 물이 좀 있겠죠. 좋은 코스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꾸며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지금 바로 다운받아 주십시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0: 콤비타죠.
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기도민이라면
4: 시내버스

0: 다 더 경기 패스.
1: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2: 이 소리는 더 경기 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3: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4: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3: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0: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 패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존 레논의 Starting Over, 폴 매카트니의 Another Day, 조지 해리슨의 딩동 딩동, 링고 스타의 Oh My My, 비틀즈 멤버 4명의 솔로 앨범 가운데서 함께 들었습니다. 온세미로님이 눈치채셨네. 아, 4명이 비틀즈 멤버죠? 그러셨어요. 0760번으로 한가위 날에도 생방송 하시느라 애쓰시네요 하시면서 비틀즈의 숨은 거목 조지 해리슨이 지은 노래 아무거나 감사합니다. 예, 보내주셨어요. 조지 해리슨 노래 중간 나갔죠? 딩동딩동. 예, 함께 들었습니다. 8093번으로 항상 명절에 생방하시는 거 감동이고 존경합니다. 요 몇 년 삼재같이 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고 생겨서 우울했는데 지금도 어김없이 다리 깁스 상태라 우울할 뻔했으나 덕분에 시댁에 안 갔네요. 그러니까 이 점 세용지마라 그러잖아요. 예. 남편 아들과 빗속 드라이브 하면서 FF팝스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법이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마음 가짐을.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습니다. 머린 맥거번의 이 영화 주제곡이죠. 이게 저 타워링 인페르노. 우리나라에서 이제 타워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뭐 그때 당시 최고 스타들이 전부 다 출연했습니다. 여기에 주제곡이죠.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레디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돈나의 노래 Like a Virgin 그리고 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애인이 김미란님이 아 올해 85세이신 우리 어머님 양간 부모님은 이제 어머님 한 분뿐이랍니다. 어머님의 시간이 더디 흐르길 당당하시고 뭐든 척척 해내시는 어머님이었는데 약해지는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하셨어요. 그 부모님들이 점점 약해지고 참 그 젊으셨을 때 당당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보이면은 서글퍼지죠. 2251번으로 엄마 모시고 포천 가는 길 꽈배기집에 들렸는데 FM팝스 들려요. 크게 틀어놓으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네요. 야, 패스트리 꽈배기 맛있어요. 도넛 하나.

를 선물로 주시네요, 사장님께서. 야, 포천 가는 길에 꽈배기집 들리셨구나. 아유, 여기 어떻게 찾아가지? 하여튼,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까 8093번으로 지금 저 다리 깁스 상태라 시댁에 못 갔다고 하셨죠? You're still you. 조시 그로반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일볼로의 Your Love. 이 노래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예, 음악에다가 연주 음악에다가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그리고 조시 그로반의 You're Still You는 말레나라는 영화의 연주곡에 역시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일볼로 Your Love.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쉽게
1: 세탁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세탁고 착
0: 메디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꾸며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자, 오늘 끝곡은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노래입니다. Anything for you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1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4: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남이 좋아하는 것에 너무 초치지 않기. 내가 좋아한다고 남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세상은 내 취향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명절 연휴 가족끼리 모인 오늘은 이것만 지켜도 좋겠습니다. 남이 좋아하는 건 아 그래 좋지 하고 응원해주고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신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취향저격 2시간 함께 놀아보시죠.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이고요. 이선희, 아 옛날이요. 가요 속으로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아, 북적거렸던 추석 오전이 잘 지나갔고요. 어느덧 추석 오후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뭐 어디로 이동 중이실 수도 있고요. 가요 속으로 해서 편안한 음악들 감상하시면서 추석날의 오후 시간 보내보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딸?
2: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8: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요.

해바라기의 노래 사랑으로 그리고 조용필 씨의 친구여 두 곡이었습니다. 8832번 작년 추석에는 아내와 호캉스를 하면서 조용필 공연을 TV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작년 추석에 그랬었군요. 예, 기억납니다. 예, 올해는 아들이 조용필 씨 11월 공연을 예매해줘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드님에게 아주 좋은 선물 미리 받으셨네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1년 동안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랑한 노래 베스트를 선정했습니다. 그 노래들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잘 어울리는 노래들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어요. 조임순 씨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께 가서 재롱을 떨어야 하는 67세 딸이에요 하고 사연을 보내셨는데 아버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아버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화의 노래예요. 사랑인가 봅니다. 그리고 송가인 서울의 달.

100년의 약속, 김종환 씨의 노래였죠. 그리고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어드린 노래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년 동안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랑한 노래 베스트를 선정해서 아주 좋은 곡들 쭉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호감도를 보여주신 노래들, 방송 횟수, 그리고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베스트를 선정했습니다. 명절에 마음이 휑한 공무원이에요. 교도관, 소방관, 군인, 경찰관 등등 그냥 일하는 날이 검은 날이고 쉬는 날이 빨간 날입니다 라고 5021번으로 주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노고에 모두들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6632번 조금 우울해하시네요. 명절이어서일까요? 오래전에 헤어진 엄마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매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명절 되면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멀리 떠나신 부모님의 얼굴, 그 모습, 기운내십시오. 스웨덴 세탁소 남보라가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달달 무슨 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홍민정 아마도 그건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6: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도시아이들 달빛 창가에서였어요. 오늘 밤의 달빛 창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합니다.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1년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노래 베스트 선정해서 들려드립니다. 2부에서도 좋은 노래들 쭉 이어집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드 하세요.
1: 이젠 냉가드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JS 종로에서 노영심 그리움만 쌓이네, 오혁이 부른 소녀였습니다. 아유, 오늘 추석 오후 차들 많이 막히죠 여러분? 지금 계신 곳 어떻습니까? 예, 이 공원 묘지 주변이나 추석 인사 마치고 올라오는 분들 이 고속도로나 이런 곳들 많이 막힐 텐데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조심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9003님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오후가 되니까 손님이 많아져요. 과일 선물 세트부터 김 세트, 참치 세트까지 사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 도시락도 아주 잘 나가요 하셨는데, 편의점에서 명절 도시락, 뭐 송편, 떡갈비, 잡채도 있대요. 잡채, 나물 이런 것들, 이런 간편식이 많이 나와서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 명절 도시락 수요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편의점 음식들 가끔 먹어보면 참 괜찮더라고요. 4873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캠핑장 예약했습니다. 올 2월 시어머니 임종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우울해하는 남편을 위해서 예약했어요. 잘하셨네요. 캠핑하기에 아주 참 좋은 그런 계절, 멋진 힐링의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도와 파라솔이 노래해요. 슈퍼스타, 그리고 차태현이 부른 2차선 달입니다.

이상우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리고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죠. 어디에 계시든 편안한 음악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요 아들이 집에 안 옵니다. 0331번으로 주셨네요.

안 온다고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네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게 싫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저는 저대로 편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요즘 명절 차례 미리 지내고 명절 연휴 때 여행 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조금 섭섭하지만 또 이해도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0331님 기분 전환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0068번 가을이 오면 다할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의 정성으로 마당 한 구석에 풍성하게 꽃을 피웠었죠. 어릴 때 추억들이 생각이 난다고요. 이 다할리아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동글동글 색깔도 정말 예쁘네요. 엄마 덕분에 그 예쁜 추억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박인희 씨의 노래 들어볼까요? 끝이 없는 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학기 씨가 부른 세월이 가듯이었어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 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 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안치환 씨의 노래예요. 고향집에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추석의 저녁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름달은 언제 제일 크게 보이느냐? 달이 지평선에 갓 떠오르기 시작할 때래요. 지평선 근처의 건물, 산, 능선, 나무 이런 것들이랑 비교가 돼서 크게 보이는 건데 이걸 달 착시라고 한대요. 매월 달이 기울고 차오르기를 반복하고 보름달은 흔하디 흔했는데 추석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착시 현상이 생겨요. 우리 모두를 축복한다고 저 큰 달이 이렇게 굽어보고 있구나. 곧 있으면 그런 달이 환하게 두둥실 떠오릅니다. 내 인생도 오늘의 저 보름달이 되리라 하면서 올려다보는 일 이거 챙겨야죠. 이런 마음의 착시, 오해는 얼마든지 해도 좋잖아요.

베리 매닐로우, Can't Smile Without You.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추석 보름달이 떠오를 텐데 한번 올려다 보셔야죠. 빠뜨리면 안 될 행사 아닌가요? 같이 달 보며 이런저런 얘기 나눌 분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혼자 고즈넉하게 올려다 보실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올해 추석 보름달은 내일 모레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 완전히 둥근 보름달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그렇고 우리 눈에는 오늘의 달도 보름달이죠. 연휴 동안 구름이 많아서 보름달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추석에는 원래 달이 잘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둥근 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의 좋은 날들을 위해서 손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되니까요. 달한테 받는 위안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9월 25일 금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 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노래 세 곡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셨던 음악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제라드 졸링 Love is in your eyes, 그리고 몰튼 아켓이었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캐치님들 오늘 저녁 어디에서 달 올려다 보실까요? 충남 삽교든 제주 애월이든 부산 다대포든 영동의 포도농가든 서해바다섬 경열비 열도든, 아니 이런 섬 이름이 있더라고요. 경열비도, 이게 북경열비도, 동경열비도, 서경열비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 이런 섬 이름 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곳에도 계실까요? 광주의 무등산 아래든 뭐 다 좋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잠깐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곳에 저녁 스케치가 있을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시든지 연휴 내내 캐치님들의 백그라운드가 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추석 특집 캐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릴게. 노래로 함께합니다. 배경음악 저희가 보내드려요. 브라이언 하일랜드 Sealed with a Kiss 준비했고요. 이어서 메리 홉킨 Those were the days.

크리스티나 페리, A Thousand Years 들으셨어요. 엘리 골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Rainbow 세 곡을 더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하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Boys to Men, A Song for Mama, 셀린 디온입니다. Dance with my father.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0: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세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Smokey, Living Next Door to Alice, Wet Wet Wet, Love is All Around, McFly, All About You 이렇게 세 곡 들으셨어요. 추석 연휴가 올해는 좀 짧죠. 짧은 쉼, 도란도란 정다운 시간 모두 캐치님들의 것. 주인공 되실 수 있게 저녁 스케치는 배경음악을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선곡장인 미스터리 PD가 오늘은 2부에 또 어떤 배경음악을 선곡했을지 기대를 저 보름달만큼 해주시면 좋겠네요.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들으실 거고요. 이어서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후람의 지젤의 노래 들으셨어요. 앞서서 클레오 레인, 기타 연주는 존 윌리엄스, Feelings 들으셨고요.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Pink Sweat and My Worst, 이어서 존 케이, Parachute.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3: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끝곡은 비틀즈의 헤이즈드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0: 사용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동네 개들이 한꺼번에 짖어도 괜찮고요. 또 층간소음으로 머리가 조금 아파도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래요. 1년에 몇 번 안 오는 객지 식구들인데 여기저기 북적북적해야 추석 한가위 같지 않겠습니까? 뭐 만나자 이별이라고 벌써 보낼 걱정, 또 돌아갈 걱정으로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괜찮아요. 가을 거지하듯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흩어질 준비도 하셔야죠. 김현주 행복한 동행에서 준비한 추석 특집 시작합니다.

0: 지금쯤 충청도에 계신 분, 경상도에 계신 분, 전라도에 계신 분, 경기도에 계신 분, 또 서울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일사후퇴라고 하니까 진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겪었던 분들도 물론 갓난애기였겠지만 있으실 것 같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라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명절이라서 고향 생각할 수 있는 곡들, 오늘 첫 곡은 조영남 내 고향 충청도 전해드렸는데, 명절 귀성길이나 귀경길을 보면 항상 전 해쳐 모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먼 길 달려온 가족들이 힘들게 모였다가 이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되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꼭 해쳐 모여라는 구령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뒤늦게 모이는 중이시든 아니면 일찌감치 지금 파한 중이시든, 아직 뭐 이틀이나 더 남은 추석 연휴니까요. 어디에 머무시든 남은 시간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준비한 한가위 특집 삼삼한 선곡 프라이트,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어떤 주제로든 주제로 세 곡씩 엮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들이 이번에 해쳐 모여야 할지 오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관절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명절 저녁 듣기 편안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삼삼한 선곡 프레이트. 오늘이 한가위 특집 그 두 번째 날인데요. 우선 노고지리의 찻자는요. 한철수, 한철희, 쌍둥이 형제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뭐냐면은 오늘 들으신 이 세 곡은 피부치 가운데 남자 형제들로 구성된 아티스트의 명곡을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노고지리의 찻잔, 한철수, 한철이, 쌍둥이 형제고요.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는 뭐 너무 잘 아시죠.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이렇게 3형제로 구성된 한국의 대표적인 형제 락밴드요. 1977년 아니 벌써로 데뷔를 했고 김창완 씨 뭐 아직도 김창완 밴드로 활동 중이고 또 DJ로 또 연기자로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들으신 곡이 수아진의 파초인데 수아진은 뭐 안상수, 안상진 형제 포크그룹이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거리 공연 또 자선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심장병 어린이 돕기로 사회적 기여를 이어가고 있죠. 뭐 이 밖에도 조규천, 조규만, 조규찬으로 구성된 조트리오도 있고 양현, 양하, 뭐 현철과 벌떼들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바로 싱어송라이터 김성호 씨의 명곡입니다. 예, 김성호 하면은 그 김성호의 회상을 부른 그 김성호 씨죠. 1978년 TBC 해변가요제에서 블루드래곤을 통해 데뷔를 했고요. 이후 솔로로 활동하면서 회상, 웃는 여잔 다이퍼 등 본인이 직접 부른 곡들을 히트시켰고요.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1990년대 정말 많은 가수들에게 아주 보석 같은 히트곡을 선사했죠. 자, 처음에 들으실 곡은 싱어송라이터 김성호가 작곡한 명곡 중 한 곡, 동방신기입니다. 풍선.

2016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김현주 행복한 동행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이번은 그 세 곡을 어떻게 엮었느냐. 말씀드린 대로 싱어송라이터 김성호 씨의 작곡 명곡들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동방신기의 풍선 들으셨고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또 박성신 한 번만 더. 맞습니다. 이 세 곡 모두 김성호 씨가 작곡을 했고 그 외에도 뭐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박영미 씨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도 김성호 씨의 예, 작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스 락의 대부죠. 신중현 사단 아티스트의 대표곡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 먼저 장현의 나는 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많아요. 장현 씨 히트곡 미련, 석양도 있지만 오늘은 나는 너를 들으실 거고요. 이어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그리고 펄시스턴스가 부른 커피 한 잔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펄시스터즈의 노래, 또 김추자 거짓말이야, 장현의 나는 너를. 사실 이 세 분의 아티스트는 신중현 씨의 출중한 작곡으로 인해 좋은 곡을 받아서 노래를 하게 됐고요. 근데 당시 가요계, 그러니까 뭐 유명한 가수로는 이미자 선생님이 계시고 남진 선생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의 음악으로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도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많이 선곡되고 있는 명곡들이죠. 자, 이어서 세 곡. 시간이 또 이거밖에 안 되겠어요. 우선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공중파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진 히트곡인데 어떤 드라마인지 노래 들으면서 맞춰보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쇼리실라!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3: 2016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예, 우리나라 공중파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진 히트곡 3선을 준비했는데 맞습니다 먼저 M본부 드라마 질투의 주제곡이죠 유승범의 질투 들었고 이어서 1부 끝곡은 드라마 도깨비에 사용이 되면서 친숙해진 곡이죠 에일리가 부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나머지 한 곡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야속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0: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0: 지금 홈픽해.
9: 홈픽.
1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1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016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김현주 행복한 동행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오늘의 그 두 번째 날인데요. 예, 2부 첫 곡으로 1부에 계속 이어서 1부에는 MBC 드라마 질투의 주제곡 유승범의 질투 들으셨고요. 또 드라마 도깨비에 사용되면서 에일리가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를 불렀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들으신 곡은 아주 히트한 명곡 중의 명곡이죠. 드라마 축복의 주제곡 정윤이, 한진이, 이순재 씨 등이 출연을 하셨었죠. 그래서 서울의 달, 뭐 마지막 승부, 파리의 연인, 성균관 스캔들, 우리들의 블루스 너무너무 유명한 정말 사랑받은 히트곡들이 많지만 한가위에 오늘 추억 삼아서 얘기 나누기 좋으실 것 같아서 조용필의 촛불 세 번째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뭐 꼭 이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에 아니더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히트곡들 여러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3: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9: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0: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9: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0: 배보이, I gotta be a
9: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1: Good Music Station. CBS FM

어머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가요 명곡 오늘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곡 세 곡을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막 다운되셨어요? 우울하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함께 계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미 소천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예, G.O.D 어머님께 또 이현실 찔레꽃 그리고 왁스의 엄마의 일기 세 곡인데 이 외에도 사실 뭐 사랑과 평화가 부르는 어머니의 좌장과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 어머니에 관계된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른바 여성 가수의 대표적인 댄스 히트곡 세 곡입니다. 먼저 채연입니다. 둘이서 Funky Mix Start Sequence

브라운 아이드 걸즈의 어쩌다, 또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그리고 채연 둘이서 여성 가수의 댄스곡 세 곡을 이어들었는데, 정말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많은 댄스곡들이 발표되면서 사랑을 받았죠. 뭐 클론, 김건모, 쿨, 코요태, 김현정, 싸이, 예, 그 가수들이 모두 90년, 2000년대 사랑을 받았던 곡들이죠. 근데 이제 뭐 솔로든 걸그룹이든 고르려니까 이렇게 사실은 무작위로 할 수밖에 없는, 너무 히트곡들이 많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곡들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2016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이건요,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도대체 이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어떤 구실로 세 곡을 엮은 거야? 하실 텐데, 1년 365일 가운데 특정일에 정말 많이 선곡되는 가요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 그날 또 들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노래를. 그리고 이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용 씨가 이날만 되면은 이 스케줄이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변함없이 그러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으실 거고, 이어서 송창식의 가나다라. 해마다 10월 9일 한글날이면 어김없이 선곡이 되는 곡이죠. 그래서 노래 의미와는 상관없지만 가나다라 마바사 태정태세 문단세로 이어지는 가상말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어떤 곡인지 일단 이용의 잊혀진 계절 먼저 들으시죠.

1년 365일 가운데 특정일에 많이 선곡되는 곡 바로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매주 수요일 비만 왔다 하면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곡이죠. 이렇게 세 곡 이어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정말 노래 제목이 긴 곡이에요. 무려 19자입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마음 같아서 나머지 두 곡을 이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저희가 준비한 선물 먼저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0: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2016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그 둘째 날 계속 세곡 주제를 갖고 엮어봤는데 이 긴 제목의 음악은 오늘 두 곡째로 끝을 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길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려 42자거든요.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테트리스 기억나세요? 위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블록을 빈틈없이 맞춰 넣어야 하는 그 게임이요. 길쭉한 건 이쪽, 네모난 건 저쪽, 애매하게 생긴 건 일단 돌려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던 자리에 블록 하나가 쑥 들어가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 많은 집에서 이 테트리스가 한창일 것도 같네요. 무대는 바로 냉장고. 남은 전이며 나물, 송편, 과일까지 요리조리 자리를 바꾸다가 어떻게든 냉장고 문이 닫히면 추석날의 테트리스도 일단 성공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먹을 것도 쉴 시간도 넉넉하게 남아있죠. 모처럼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는 중이시기를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이유가 부른 가을 아침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테트리스 얘기를 좀 해봤어요. 빈틈을 찾아서 블록을 돌리고 이쪽에 넣었다가 다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게임이죠. 명절이면 우리도 냉장고 앞에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채워진 냉장고를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죠. 아직 쉴 날도 더 남아

있으니 오늘 밤은 여유까지 넉넉한 밤이네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100%
1: 프로.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 미필.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다네. 그리고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가게 마감 정리하면서 듣습니다. 오늘 손님도 많이 오셔서 감사한 하루였어요. 연휴 내내 안 쉬고 계속 일하거든요. 장사 좀잘 되면 좋겠어요. 2493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연휴 때 워낙 쉬는 상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문 열려 있고 평소와 다름없이 불이 켜져 있는 가게를 발견하면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들러주셨다니 다행이네요. 이번에 입소문 나서 앞으로도 점점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가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3734님, 엄마에게 조금의 기준은 뭘까요? 제사도 없고 가족도 엄마 아빠 동생 저 이렇게 넷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 음식을 가득 차린 엄마

식구들 먹을 것만 조금 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오색꽃이부터 시작해 전 종류만 다섯 가지에 각종 나물, 잡채, 갈비찜까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저는 모처럼 밥을 실컷 먹을 수 있어 좋지만요. 엄마, 다음부터는 고생스러우니까 음식은 조금만 해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김광진의 편지.

한밤의 여행자. 오늘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을 법한 오래된 풍경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큰 길에서 한번 꺾어 좁은 길로 접어들면 길찾기 앱을 켜지 않아도 속속들이 알 것 같은 그런 길. 오늘의 여행지는 고향입니다. 길은 예전보다 더 반듯해졌어요. 처음 보는 건물도 몇 채 들어섰는데 그래도 모퉁이에 오래된 나무, 담장에 그려진 빛바랜 그림,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는 작은 가게까지. 와, 아직도 여기 있네 라는 반가움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오늘은 마침 장이 서는 날이라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먼저 들러보려 합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곳을 찾아가면 돼요. 바구니 가득 쌓인 과일과 채소,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전집, 갓 튀겨낸 꽈배기와 커다란 뻥튀기 봉지, 줄줄이 걸린 알록달록 양말과 건어물까지. 낯익은 장면들이 자꾸만 걸음을 붙잡습니다. 장에 온 김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죠. 한번 맛보라며 건네주신 과일도 사고 갓 튀긴 뻥튀기도 한 봉지 삽니다. 그러다 어느 골목 끝에선가 피어오르는 저녁밥 냄새를 맡으니 아,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지네요. 마을 어귀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번호에 버스가 도착하고 자리를 잡아 창밖을 바라보면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 둘 스쳐가죠. 이상하게 다음 장면까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언덕을 넘으면 학교가 보이고 거기서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내가 내릴 곳,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우리 동네, 반가운 고향집이 얼굴을 보일 거예요. 이번 명절 고향에 가지 못하셨다면 오늘 밤 잠시 기억 속의 그곳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마을, 논길 끝에 집, 빌딩 숲 사이 오래된 골목길, 각자의 고향을 말입니다. 남은 연휴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보네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고향 하면 어쩐지 떠오르는 그리운 풍경 속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왔네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현철이었습니다. 동네.

연휴라 병동이 조용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동료가 도시락에 송편 두 개를 넣어와서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그 송편이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6175번으로 보내셨어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군요. 남들이 쉴 때 똑같이 쉴 수 없는 그런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 애쓰셨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984번으로는 취업하고 처음 맞는 추석. 이번엔 근무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갔어요. 누나를 통해 엄마가 보내주신 전을 데워 먹다가 갑자기 집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울컥했습니다. 내일도 출근이라 일찍 자야 하는데 오늘은 라디오 조금만 더 듣다가 자려고요. 아유, 내일까지 근무하시다니. 노래는 좀 밝은 걸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전해드렸어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그 전에 들려드린 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조이의 음성으로 전해드려요. 그럴 때마다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 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부터 부엌에 있다가 이제야 씻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좋았지만 발바닥은 좀 억울한가 봐요. 다들 잠든 집에서 라디오 들으며 남겨둔 송편 하나 먹는 이 시간이 제 연휴입니다. 오현란의 노래 듣고 싶다고 054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남은 시간은 우리 꾸몽님의 발도,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잘쉴수 있기를 바라보네요. 꿈과 음악 사이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현란의 나 때문이죠.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6: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5: 익수 황진한.
7: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8: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7: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으쌰으쌰!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1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Good Music Station. CBS FM.

하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김현우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었습니다. 고향 내려온 김에 고등학교 친구를 10년 만에 만났어요. 서로 많이 변했을 줄 알았는데 떡볶이 앞에 앉으니 말투가 그대로더라고요. 헤어지고 오는 길에 괜히 웃음이 나서 사연 보냅니다. 4653님. 학창시절 친구들은 그런 즐거움과 애틋함, 서로의 가장 풋풋하고 서툰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라서 더 정이 가나 봅니다. 오랜만에 반가우셨겠네요. 4826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퇴근길에 평소 늘 지나치는 빵집이 있었는데요. 오늘 연휴 때 문을 열길래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침 갓 나온 빵이 있어서 하나 사들고 집에 왔어요.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 식탁에 앉아서 먹으니 괜히 기분 좋아집니다. 저에게는 이게 명절 음식이네요. 하시면서 이기찬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SES의 달리기, GOD 하늘색 풍선, 그리고 비의 아이두까지 세 곡 전해드렸어요. 1107님, 어느새 조카가 둘이나 생긴 마흔 넘은 고모가 됐습니다. 일하느라 바쁘단 핑계로 결혼도 연애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가족들 몰래 슬쩍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이 돈으로 남자랑 밥도 좀 사먹고 데이트도 좀 하라고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도 용돈 받아 좋네요. 엄마밖에 없다, 그쵸? 용돈은 언제나 반갑고 죄송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쓰세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7528번으로는 이번 추석은 처음으로 저 혼자 보내게 됐어요. 본가 가는 기차표도 못 구했고 차도 팔고 없어서 그냥 10월 연휴에 가기로 했어요. 혹시 외로울까봐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연휴가 시작되니까 어디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동안 못 누렸던 늦잠도 자고 떡볶이도 실컷 시켜 먹고 영화도 한편 보니 하루가 이렇게 짧네요. 마지막엔 여유롭게 꾸밈으로 마무리할게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5818번으로 정해주신 홍대광 소유의 굿바이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전하는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mile 빠진 오죠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전하는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mile 빠진 오죠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소니 홉킨스의 영화 섀도우랜즈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영화를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모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브리짓 존스의 일기, 제이미 오닐의 All by Myself 였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 아멜리에, 아멜리에의 왈츠. 앞서 들은 곡은 영화 가이손 중에서 데니 엘프먼의 음악 아이스댄스였습니다. 두 곡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엄청 몽환적이죠. 이런 기분 진짜 좋은데. 가이손 에드워드, 조니 데비 얼음 조각하던 장면 기억하세요? 흩날리는 얼음 눈 속에서 팔을 벌리고 춤을 추던 미노라 라이더 킴의 모습도 기억나시죠? 아마 영화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요? 사실 에드워드는 빈센트 박사의 외로움이 탄생시킨 피조물이었죠.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끝내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외로움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존재.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서 그런지 명절 특선 영화나 1호 시네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영화였는데 이게 벌써 1990년도 작품이더라고요. 36년이나 됐다니. 와, 정말. 근데 팀버튼 감독 영화는 왜 지금 봐도 촌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울림이 더 크게 느껴지던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2911님, 가이손 생각나네요. 요즘은 예전처럼 기다려서 보던 영화의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검색해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손꼽아 기다리던 그 마음이 없어진 것 같고 하면서 아쉬움을 표해 주셨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새로 영화 하나 개봉한다고 하면 언제 보러 갈까, 영화 보고 뭐 할까. 또 명절 다가오면 이제 명절날 개봉하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보기 때문에 막 천만이 훅훅 나오고 극장이 아주 사람이 그득그득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다 같이 사람들 모여도 친구들 모여도 각자 휴대폰만 쳐다보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함께 있어도 어쩐지 외로운 마음. 좀 그래요. 그런 마음 있으시다면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한 시간입니다. 체험 추석 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주참 모임입니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근데 우연히 살다 보면 그렇게 마주보고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네. 정말 이번에 연극하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나이대가 전부 다른데 참 휴대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친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관심을 조금만 더 하면 그 관심이 가는 쪽으로 눈과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아,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또 외롭더라도 라디오 끄고 나서는 사람들이랑 있는 모임 가게 되면 휴대폰 잠깐 주머니나 어디다 놓고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고 눈 마주치면 웃고 한번 안부 물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정적은 책임 못 져요. 저 몇 번 해봤는데 그 다음에 정적이 찾아오면 그 다음 물이더라고요. 물이. 그러면 휴대폰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자, 이번에는 영화 문라이즈 킹덤 중에서 프랑스와즈 하디의 르땅 데 라무르, 우리말로 하면 사랑의 시간. 그 전에 먼저 영화 파니핑크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농주 허그레트 리앵,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예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최강희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오늘은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연휴에는 가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들 하나씩 추천해드리고 있죠. 일명 어썸 무비 어썸 피플. 오늘의 어썸 피플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잭 니콜슨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말 그대로 가을에 보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영화입니다. 강박증의 외톨이였던 남자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을 찾는 이야기. 나도 이런 내가 진짜 힘들고 싫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어서 더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영화가 아닐까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영화로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도 빼놓을 수 없죠. 두 영화 다 보셨다면, 둘 중에서 여러분 한 편을 골라봐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고를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좀 더 로맨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영화 고르셨을까요? 아, 그리고 아무리 영화지만, 아무리 개가천선하지만 강아지 그 이렇게 휴지통 비슷한 데 넣는 거 그거 너무 잔인했어요. 네, 아직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대하는 모습과 잭 니콜슨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모습, 그 여자에는 괜찮은 모습, 그런 모습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사랑의 힘이란 정말 사랑을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이런. 그리고 체험이 추천하는 잭 니콜슨의 두 번째 어텀 무비 소개하겠습니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화 디파티드. 몰입도가 대단한 작품이죠. 그런 평이 많아요. 잭 니콜슨, 맷 데이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몰입이 안 된다는 게 무리수죠. 네. 네, 이미 배우의 이름이 몰입의 시작 아닐까요? 맷 데이먼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나오는데 경찰에 취직해서 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는 원래 경찰인데 조직에 위장 침입을 해요. 각자 정체를 숨겨야 하다 보니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더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 뭐 맷 데이먼이 경찰이 아닐까 싶거든요.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영화의 재미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영화 당연히 보셨겠지만 러닝타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셔서 못 보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연휴에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더 챙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메인 테마, 그리고 영화 디파티드 중에서 더 디파티드 탱고까지 들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에 와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디파티드 중에서 더 디파티드 탱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해서 메인 테마였습니다. 제 목소리 듣기 힘들거나 낯선 분들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듣기 좀 어떠실까 걱정입니다. 네, 어제까지 목소리가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저음이지? 하실까봐 너무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이번 추석 때 11시 조찬 모임 참여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푹 쉬어볼 생각입니다. 스케치님, 전 엄마네 가고 시댁 가고 바빠요. 중학생 때는 연휴에 친구네 집 가서 감자에 마요네즈 박박 비벼 먹으며 전밀밀인지 유리의 성인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명 나와서 막 다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건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봤는데 친구도 그 시절도 그리워지네요. 근데 공감 가요. 저도 친구네 집에서 감자 설탕 비빔 먹은 적 있는데 대접에 감자 설탕에 막 비벼서 세 그릇 만들어서 친구랑 친구 오빠 저 그 집엔 엄마가 항상 없었어서 같이 영화 보면서 맨날 놀았거든요. 그것도 기억나고요. 그 말도 공감돼요. 그 천밀밀하고 유리의 성하고 둘 다 여명님이잖아요. 모습도 비슷하고. 근데 유리의 성 포스터가 너무 예뻤어요. 아직도 그 시절이 생각나요. 그 포스터 때문에. 그 길 가다가 본 유리의 성 포스터. 참 거기에 나오신 분이 석이님 아닌가요? 근데 그분 진짜 외모가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뭐 동안 안 동안을 떠나서 신기하대. 자, 체험해서 드리는 명절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참 이런 책 한 권 읽기도 연휴에 좋은데 그죠? 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누가 불러내도 안 나가기. 그러면 책 한 권 내 거 되는데.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에서 조니 미첼 보스 사이즈 나우입니다. 러브 액츄얼리 보신 분들은 어떤 음악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 곡이요. 조니 미첼의 CD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엠마 톰슨이 연기한 카렌은 남편 해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목걸이를 받을 걸로 기대하죠. 네, 근데 해리는 비서에게 줄 목걸이를 산 거였고 아내한테는 조니 미첼의 CD 한 장만 주죠. 해리의 외도를 알게 된 카렌은 그 CD를 틀어놓고 방에서 눈물을 삼키죠. 차라리 버리거나 깨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그걸 듣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더 슬펐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영화 스멀 중에서도 한 곡 골랐어요. 해리 닐슨의 Without You까지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릴게요.

0: 들으신 곡은 마션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였습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꼭 외로워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냥 혼자라고 해서 우울할 필요는 없으니까 해서 골라본 곡이었습니다. 4090님, 강디 명절 연휴인데 저는 출근해요. 학원 강사인데 연휴 끝나면 중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힘들게요 하셨네요. 히용. 힘드시겠다. 남들 다 쉬는데. 선생님도 학생도 고된 연휴네요. 4090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오늘 끝곡은 영화 카지노 중에서 플릿 우드 맥의 Go Your Own Way 준비했거든요. 이 곡 들려드리면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사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사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사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사원에드피아.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퇴계 이황은 추석날 아침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향의 오랜 친구이자 제자였던 서엄이었죠. 안성의 수령으로 부임해 있던 친구가 멀리서 안부를 물어온 데 대한 답장이었는데요. 퇴계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성 관아에 계신 분께서 멀리서 안부를 물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고요. 이어서 자신의 몸과 주변의 소식을 담담하게 전하죠. 퇴계는 친구가 보내준 선물 새우와 인삼도 잘 받았다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에는 서로의 몸을 잘 돌보기를 당부한 뒤에 이렇게 끝을 맺죠. 갑자년 추석날 고향의 오랜 벗 이황이 친구에게 삼가 답장을 보냅니다.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안부편지.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오늘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네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독일 민요 무시덴 떠나자 이 도시를 슈인베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래는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또 익숙한 곡이었죠. 460여 년 전 추석에도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받고 건강을 걱정했네요.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편지 대신 전화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는 여전히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라는 말부터 꺼내게 되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고마운 분들께도 안부 한번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선물이 아니어도 나를 기억하고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반갑고 기분 좋은 명절 선물이 될 테니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 장 마르티노옹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에드바드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861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추석 연휴가 짧아 미리 부모님 뵙고 왔더니 조금 여유롭네요.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면서 드립커피 내리고 있어요. 무탈하고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이 추석 연휴 때 이동하시는 것도 워낙에 힘드니까 미리 부모님 뵙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때는 또 이동에 스트레스 없이 조금 호젓한 시간 보내는 것도 현명하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 테클라 바다르첼스카의 소녀의 기도 듣겠습니다.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우리의 전 피아노 명곡집에서 엘리제를 위하여 바로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 명곡이죠. 바다르첼스카의 소녀의 기도 들었습니다.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292번님 사연인데요. 추석에 며느리와 딸 그리고 15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만날 내 친구 명옥이에게 줄 참깨를 볶으면서 듣습니다. 이야, 어떻게 15년 만에 연락이 닿으셨어요? 내 친구 명옥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참깨를 볶으면서 그 고소한 향을 그 기대감과 함께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실로 오랜만에 광주에 있는 큰아들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찬바람의 위세가 만만치 않은 계절인데 초가을에나 입을 법한 외투의 소매는 헤져 있었고 브랜드가 아닌 상의와 하의를 걸치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하니 괜스레 불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했던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쇼핑이 적성에 맞는 아내는 그새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은근한 귀엣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아버님 모시고 옷 좀 사러 가자. 먼저 말을 꺼내준 아내 덕분에 약간의 용기를 얻어 아버지께 옷을 사러 나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멀쩡한 옷을 두고 무슨 옷을 사러 가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수완 좋은 아내의 넉살에는 당해내지 못하셨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고 나서는 바람에 결국 우리 가족 모두 아울렛 거리로 향했습니다. 눈매를 가늘게 뜨고 매장 안을 신중하게 거닐다가 비록 고가의 제품은 아니지만 가격대가 합리적인 브랜드의 옷을 사드렸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로 차츰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오래된 외투를 입고 다니셨던 아버지께서 외려 손자들 옷을 입히라며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을 때는 어린 자녀들의 옷가지를 질투하는데 정신이 팔렸던 제 마음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추위를 견뎌오셨던 걸까요? 누군가 따뜻해지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차가움을 견딘다. 아버지는 여태 데워둔 방석을 묵묵히 자식에게 양보하고 말없이 바닥에 낸 길을 쓸쓸히 견뎌왔을지도 모른다.

브람스의 자장가 위겐 리츠 보내드렸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현직 국어교사 이현기의 책 내 평범함이 너를 만나 문장이 되었다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외투를 보고 마음이 쓰여서 옷을 사드렸는데 정작 아버지는 손주들 옷 사입히라며 봉투를 내미셨네요. 참 부모님다운 모습이죠. 저는 아내분이 먼저 오빠 아버님 옷 사드리자 라고 이렇게 속삭였던 부분, 그래서 함께 옷을 사드려 나섰다는 그 대목이 참 따뜻했어요. 아들은 뭔가 마음이 있어도 쑥스러워서 선뜻 말을 못 꺼냈는데 아내분이 또 염려하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아버님의 시아버님의 팔짱을 끼고 아버님 나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는 데워둔 방석을 자식에게 양보하고 말없이 바닥의 냉기를 견뎌왔을지도 모른다는 이 문장도 참 마음에 남네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한참 지나서야 하나씩 하나씩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는요, 부모님 옷차림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필요한 건 없으신지 여쭤보면 어떨까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셔도 아, 괜찮으신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노래로 Amazing Grace 보내드립니다.

Amazing Grace,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비르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 추석이라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 덕분에 위안 삼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명절이 되면 조금 더 외롭고 조금 쓸쓸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가족끼리 만나고 하니까 혼자서 더 그런 분들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면 너무 쓸쓸해하지 마시고 함께 음악 들으시면서 CBS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좀 몸도 쉬시면서.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2권 오프스 38을 시작합니다. 1권이 젊은 그리그의 다양한 음악적 표정을 보여주었다면 2권에서는 그리그 특유의 서정성과 노르웨이의 정취를 좀 더 깊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을 첫 번째 곡은 자장가예요. 아기를 어르듯 부드럽게 흔들리는 리듬 위로 따뜻한 선율이 흐르는데요. 단순한 선율이지만 그 안에 담긴 다정함이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 미뇨인데요. 노르웨이의 민속적인 색채가 느껴지는 소박한 작품이죠. 화려한 기교보다는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온 노래처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자장가와 미뇨, 그리그가 작은 피아노 곡 안에 담아낸 두 가지 노래를 오늘은 아르투로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으로 함께한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2권 오프 38 가운데 첫 두 곡을 들었습니다. 베르큐스 자장가 들으셨고요. 이어서는 민요, 아주 소박한 민요풍의 소품 두 곡을 아르투로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박예슬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신나게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네, 우리 아당님들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의 추석 인사를 해주신 박예슬님 감사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파가니니의 로시니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라마르 크로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로시니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피에르 프로니에의 첼로와 라마르 크로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주에토 보내드립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저는 잠시 후에 피아니스트 지용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송길자 시 임금수 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클라라 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시의 영상 2권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솔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최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마르케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조시 그로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빈센트 존 맥클린의 원곡이었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오늘 같은 추석 명절에는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희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지용 씨입니다. 지용 씨는 10살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 영 아티스트 콩쿨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말만으로는 그의 음악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클래식을 넘어서 무용, 영상, 또 패션, 대중음악까지 경계를 정말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음악을 또 예술 세계를 만들어 왔죠. 그리고 무려 7년 만에 국내 리사이틀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음악으로 돌아왔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용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지용 씨는 내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우리 뭐 서로 이름은 알지만 또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석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1: 저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0: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저기 방송에서 봤을 때 잘생긴 배우같이 잘생긴 미남 피아니스트인데 어딘가 좀 무섭다.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인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서글서글하고 웃는 얼굴이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1: 제가 아무래도 7년 동안 옛날을 좀 날카롭다고 봐도 되죠. 조금 그런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 생각해 봐도. 근데 뭐 7년 동안 많은 하트의 힐링을
0: 그랬어요.
1: 얻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이
0: 부드러워졌어요.
1: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요?
0: 그 7년이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인상

0: 와 함께 음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1: 아, 그렇죠. 물론.
0: 자, 오늘 지용 씨 연주로 슈베르트의 즉흥곡 예, 들려줄 텐데 도시번호 899.
1: 아.
0: 예. 그래서 오늘 그 곡을 연주해 준다고 해서 특히나 기대가 큽니다. 우리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시번호 899 가운데 총 4곡으로 이루어진 즉흥곡 집이거든요. 그 가운데 네 번째 곡 F랫 장조 알레그르토를 지용의 피아노 연주로 우리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잘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 이 슈베르트는 뭐랄까요, 이 노트가 숨을 데가 없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음향이 건조한 스튜디오에서 연주하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곡인데,
1: 슈베르트는 워낙 다 그런 것 같아요.
0: 아, 너무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슈베르트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짧은 생애였지만 너무 아프고 힘든 일만 겪다가 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슈베르트 음악 들으면 그 삶을 불행했다라고 재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왜냐하면 행불행은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음악 들으면 슈베르트는 아, 음악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아, 또 어떨 경우에는 아, 난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용 씨 연주가 되게 여과 없이 그런 어떤 열정적이고 뜨거운 모습을 다 이렇게 드러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아까 저기 그 지용 씨의 솔로 연주도 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준비한 곡이 있잖아요. Four Hands

사이즈로. 요즘 또 한국에서는 드라마 4핸즈라는 TV 네, 드라마가 들었어요. 있어서 네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화제이기도 한데요. 함께 연습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잠깐 연습을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그 두 개의 영혼이 만나서 만들어낸 4핸즈곡 한번 연주를 해봅시다. 지용 씨와 제가 함께 준비한 연탄곡은요.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조각배라는 아주 예쁜 음악인데요. 함께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우리 오늘 처음 만나서 연습도 뭐 처음 했지만 사실 만난 거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주를 옆에 딱 붙어 앉아 치니까 갑자기 확 더 친해진 느낌인데요.
1: 그렇죠.
0: 네. 이게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크게 치네.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빨라지네 했지만 그거 맞추면서 함께 또 이런 완성된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네. 뭔가 이렇게 연주를 한번 같이 하고 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느낌이에요.
1: 물론 네. 그렇죠.
0: 네, 우리가 함께 연주한 곡은 드뷔스의 작은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조각배였습니다. 지용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

0: 사이드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지용 씨가 윗부분 우리 프리모 파트를 연주했고요. 저는 아랫부분 세컨도 파트를 연주했습니다. 이번엔 지용 씨의 음반 리스토마니아에서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지금 에르케니겔의 마왕. 마왕을 한번 들어봅시다.
0: 아, 우리 네. 아까 전에 그 여기서 라이브로도 슈베르트의 음악 즉흥곡을 연주했었는데 이 슈베르트의 마왕은 원래는 가곡이죠. 이 곡을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솔로로 편곡한 버전인데요. 이 리스토마니아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용 씨가 연주한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 리스트 버전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가곡 엘 큐니히 마왕 이 곡을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버전으로 지용 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 곡은 리스토마니아라는 지용 씨의 솔로 음반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자분들에게 앞으로 또 지용 씨의 음악을 만나게 될 청중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1: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하고 다시 음악에 또 다른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였으면 너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특별함과 뭐 그런 거에 이제 우리는 찾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더 계속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은 9월 29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7년 만에 열릴 리사이틀 정말 성황리에 잘 마치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 보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멋진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지용 씨와 함께했습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 3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야샤 하이페츠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머뭇거린 시간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 적은 달란트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 귀한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92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바하합창단입니다. 이어서 너 주의 사람아,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김요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여수시립 합창단의 곡이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두보라 메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이기도 하죠.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박인수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사랑의 주 하나님,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596장 영광은 주님 홀로, 횃불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명절 연휴라 더 생각나는 찬양이 아닐까 싶어서 같은 제목으로 된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먼저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 들으시고요. 손경민 작사 작곡 김정희가 부른 어머니의 기도 이어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수가 거느리시니 에클라이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예숙 님이 정하신 곡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6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오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셔서 그날에 필요한 분량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분량, 곧 두 오멜을 각 사람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휴일이며 거룩한 안식일이기에 다음 날 몫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 거둔 양식은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일부는

양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탐욕과 욕망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어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섭리입니다. 일곱째 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광야 길에서 백성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게 하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인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주 예수 넓은 품에 시온사중창단의 찬양이고요.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명지홀리보이스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추석 명절 연휴라서 오늘도 우리 가락으로 우리 전통 악기로 구성이 된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사명을 준비했는데요. 한국인과 미국인 듀오로 구성이 된 아주 독특한 여성 듀오입니다. 하나의 곡 보내드릴게요. 김혜민의 해금, 강화정의 가야금 연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세매장막의 어메이징 알이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차명진의 보컬로 함께합니다.

오래전이었을 거야. 어딘가 정말 돌아가야 할 영원의 집이 있을 것만 같아. 언덕에서 문득 마침내 도달한 영원의 집이 오래전 뿌리치고 떠났던 고향집임을 깨닫고 망연히 바라보고 서 있는 거야. 영원의 집을 찾아 멀리 떠나는 자만이 비로소 영원한 고향에 이를 수 있는 걸까?

김진경의 황홀한 귀향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그리운 이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0: 저업에는 본향집 239장 찬송 박순복의 음성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김성수의 찬양 할머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송정미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제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가거리.

0: 자동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3: 명절 연휴 축복의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끝곡 보내드립니다. 당신은 주의 사랑, 소리샘의 찬양입니다. 박요한과 김혜란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3: 경희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은 주머니에 넣고 싶은 게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예쁜 낙엽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가느다란 풀벌레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 같은 것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 움큼씩 챙겨두고 싶기도 해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가만히 다가와

0: 달리고 입학지원에서 달리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는 오직 예수뿐이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였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가운데 들어있는 주말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정미나의 Amazing Grace는 녹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날마다 주제를 잡아봤죠. 어제는 추석날 아침 집안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듣기에 좋은 곡들 선곡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사실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몸이 편찮으신 가운데 병원에서 듣는 분도 많으시고 또 가족 중에 아픈 가족이 있는 그런 댁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픈 이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찬송가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찬송가 집에 실린 그 어떤 모든 찬송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만 아플 때 들으면 혹은 아픈 가족이 있는 댁에서 들으시면 특히 더 힘이 되는 그런 찬송가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보혈뿐이죠.

치유의 은사가 느껴지시나요? 몸이 아파 힘드신 분들, 마음이 다쳐 낙심한 분들께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곡이 있을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나 예수 사테셀렘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추석 연휴 가운데 주말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 같습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는 언젠가 이런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아버지였고, 다음은 어머니, 다음은 집안 식구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 여타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죠.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에 삶의 쓴뿌리로 남아 인생을 뒤흔듭니다. 쇠사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옭아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처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면서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상처가 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까란 주제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백수의 제왕인 사자는 다른 사자와 싸우거나 사냥을 하다 지치면 바위로 올라갑니다. 바위 위에서 사자는 햇볕이 상처에 내리쬐게 드러눕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자의 상처는 햇빛만으로도 아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인 주님을 향해 상처를 드러내 보입시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계 광림교회 권병훈 목사님의 상처를 치료하는 빛.

0: Just one day, one moment at a time.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습니다. 9월 26일 명절 연휴 가운데 들어있는 토요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와 계십니다.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내 영혼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나는 침묵 속에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오셔서 내 곁에 앉아주실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시기에 나는 폭풍치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You Raise Me Up, 날 세우신 애입니다. 조시 그로반의 노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역대 CBS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곡을 탑 10, 10가지를 고르라 했을 때이 곡이 반드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감동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곡이라는 의미겠죠.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지쳐 계신 분들께, 편찮으신 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곡으로 띄우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에 만나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이번 연휴는 짧아서 더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직 고향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쯤이면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괜히 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는 갈 때와 좀 다른 풍경이 보이죠. 갈 때는 빨리 도착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섰다면 돌아오는 길에는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이나 맛있게 먹었던 음식, 별거 아닌 듯 나눴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동하시는 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마음에 남은 장면 하나쯤 잘 챙겨서 돌아오세요. 연휴 끝에 허전함이 남지 않도록.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9월 26일 토요일 오늘 첫 곡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메모리 보내드렸어요. 6619님께서 세월이 빠르다 하는 사이에 또 추석이 지나가고 있네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금방 시작된 것 같은데 이번 추석 연휴는 또 짧아서 이제 슬슬 또 마무리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형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화물차 필요할 땐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5884님 신청곡이었고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2910님 그리고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는 6707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연휴에 편안하게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연 소개 평소보다 줄이고 평소에 자주 못 들려드렸던 신청곡 많이 들려드립니다. 이번에는 5847님 모기약 바르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물린 게 잘 아물었다고 나아졌습니다 하셨네요. 아, 이놈의 모기는 도대체 추석 때까지 활동하고 언제 좀 잦아들지 저도 모기 때문에 요즘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5847님 신청하셨고요. 웸의 프리덤은 0528님,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홀드 온 타이트까지 세 곡 보내드립니다.

메리 맥그리거의 Torn Between Two Lovers, 그 전에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는 4612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저희 그대와 여는 아침 코드 있잖아요. 음악으로 당신의 하루를 응원할게요. 요거 5448님이 들으면서 늘 힘을 내신대요.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하루하루 보내기가 좀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늘 힘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음악 그리고 사이사이 보내드리는 코드 음악들까지 어떤 경우에도 또 힘을 내실 수 있다면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5448님.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송태평님께서 중1 아들이 10월 학교 축제에 나가고 싶어서 일렉 기타로 그대에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와, 중1인데 이 노래를 안 해요. 우리 도윤이 화이팅! 외쳐드리면서 신해철의 그대에게 준비했고요. YB의 내게 와줘.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9: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8: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9월 26일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브루노 마스 B.O.B의 Nothing on You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6일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힐러리님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0705님 기차 타면 좀 눈 붙이려고 했는데 음악 소리와 창밖 풍경 덕에 눈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기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신가 봐요. 토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댄싱퀸님이 와 진짜 밥 준비해야 되는데 다리 스텝 밟고 있습니다. 가스불에 물 팔팔 끓어서 계란 넣어야 하는디 에라 모르겠다 끝까지 추고 넣자 하셨습니다. 자, 신나는 노래 비틀스의 I wanna hold your hand.

카펜터스의 잠발라야. 이 곡은 7976님 신청곡이었고요. 엘튼 존의 크로커다일 락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석 연휴에 편하게 듣고 계신 분들 위해서 평소보다 사연 소개 줄이고 평소에 자주 못 들려드렸던 우리 주디스 여러분들의 신청곡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619님께서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신청하셨고요. PBKH의 패러다이스는 0908님 신청곡입니다.

아쿠아 카툰 히어로스는 279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7381님, 추석에 가족들 모여서 정신없이 먹고 떠들다가 오늘 다들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냉장고에 전 좀 가져가라 하셨는데 두고 왔거든요. 그냥 가져올 걸 그랬나 돌아가는 차 안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엄마가 뭐 좀 가져가라 하면 아우 귀찮아 아우 안 먹어 하면서 안 받아오다가 집에 오면 꼭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준다고 하면 듣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옵니다. 쟁여두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또 먹게 되더라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8358님 신청하셨어요.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제니퍼 로페즈 Let's Get Loud.

연분홍 치마님, 평일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주디의 상냥한 목소리에 기분 좋게 운전했는데 연휴에 주말이라서 집에서 여유 부리면서 주디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제니퍼 로페스의 Let's Get Loud 들으셨어요. 토요일 그리고 연휴 사흘째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5850님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고요. 얼마 전에 그 바이브 윤민수 씨의 아들이죠. 윤후가 좋을 텐데 성시경 씨의 노래 리메이크한 앨범을 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로 출연했었는데 우리 윤후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노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바이브의 노래에 이어서 윤후의 좋을 텐데도 보내드립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핑크 스웨츠의 I Feel Good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병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0: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인데 맛있는 명절 음식 많이 드시고 계세요. 명절 음식 하면 빠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적이죠. 산적. 한자를 풀어보면 흐틀산에 구울 적인데요. 여러 재료를 하나씩 꿰어 불에 구워 먹는 음식이란 뜻입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제철 채소 같은 재료를 이용해 만들 수 있죠.

봄에는 쌉싸한 맛이 일품인 두릅젓을 즐기고 가을에는 송이나 표고버섯으로 만든 버섯산적, 겨울에는 달고 연한 파, 움파로 만든 움파산적을 맛볼 수 있고요. 정월에는 흰 떡을 끼운 떡산적을 먹었죠. 요즘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기 간식거리 소떡소떡도 있고요. 꽃이 하나의 계절의 맛을 담아냈던 산적의 맛과 정겨움을 이번 명절 연휴에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